신이여 고단 방비장만 청소단 방사랑비단이 신겐단 알라지 양사카나 그는 대중금마들이 킬라치디여 고단 공신이 길리게 묵들리 길리게 믹다금니게 부들리 길리게 묵강길라 박카비 박기다 그릇띠 고르

0: 村子隶属于蒙古贝拉特部，崇尚勇武精神。以前在冬天牧闲的时候，家家都要唱英雄史诗《江格尔》。
1: 也有个有我的确实
2: 对저한테만 적어놨을 좀 내보자.
1: 네, 네, 좀.
2: 왜? 왜 태아도? 태리가 날 도와. 내보다 태살 도와. 어, 달타다 달루다 나이타다 내흐다.
1: 우리도 그놈 임기베라도 도. 가자라 도나 치키테가 돈자가 돕도요 와다 둘러 너도 태리 문거 올라.
2: 에 온자가 돕도 저. 에이 치. 호텔은 내일은 텐트가 톡스가 아주 좀 갖다 줘도 내줄래.
1: 줄래.
2: 제 줄. 계좌세 줄을 좀 갖다 줄래. 아르다스 밑에.
1: 매력을 샵카드는 그래 갖다 줄게 있어.
2: 걔네, 걔네 좀 보면 이래도 다 알대. 스타트는 그렇죠. 춤이시네. 내 집 오가.
1: 걔네 좀
2: 좀 좀 좀
3: 오다 우름다 액돌컴 에욱숏. 오다 믿음에 대해 노다. 오다 해주는 이륙스케릭. 메루를 뜨게, 메루를 뜨게, 예수께 호스나 이렇게 했음. 뭘 누가 이틀라?
1: 아, 이틀라 뭘 누가?
2: 왜 진짜 육수를 그렇게 골랐어? 어두울 때가 이스라엘 어디 이제 남이 이거 그인데 믿는 해치겠 왜 그다 함시라? 어디 때가 된 장군만 그런 장군이 해야 돼 믿는 장군 결국은 장군 해야 되는 게든 표 올정나든. 그에 지금만 나 장군이 어떻게 옥살이 이런 말자클라 믿는 장군이 어떻게 옥살 치든데?
3: 저다 티기 여도다.
0: 达瓦带孙子迪拉达尼登巴扎尔来相马，年轻时达瓦马艺高超，在那达慕大会上赛马夺过冠军。他深知真正的赛马手要从驯服自己的马开始。从未被人骑乘过的儿马野性十足。
1: 你看那那么个呢？
4: 你上来这边可是没人唱过东西了。
0: 这是儿马第一次带马嚼子，草原人赛马一般都不用鞍配，马嚼子是迪拉唯一的安全保障。很多驯马手都被甩下马背，只有坚持到最后的人才能成功。年轻的

0: 须教给他一些比赛的诀窍。
1: 什么路都不过，全都不过，
2: 全都不过。
1: 一个都不过，后面他在后面说话，他说的我吃了点心，他上面把很大的。他这里出来的也都是找那个蔬菜啊，他们那个全部都吃的。
2: 嗯呢，我这里都吃的。
3: 哪来的？
2: 还给你上路吧，没路呢。
3: 一个人怎么都没有，一个人我这哪上？너무 세야 들었어 내가 근데 내가 그냥 무서워 너무 혼자로 모였지
4: 오늘단 도수 볼까?
2: 네
4: 머리랑 타투스가 덮고
2: 예
4: 믿었지?
2: 믿어
4: 옛날에 하울간 바스 볼까? 예
2: 홍해가 또 내기자 머리랑 나 살로 올라가서 차고 왔다